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.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. 힘내라 얘들아.

산 억로 삼춘 가절 이내 번님들아 두둥둥실 떠나가는 고단한 인생길 어절시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디 우물쭈물 하지 말고

0: 잠깐.
1: 쉬. 가나다라 마왕사. 야, 쟤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?
0: 나도 몰라. 어머, 저 리베카 아니야?
1: 뭐? 리베카가 누구야?
0: 왜? 가수 안지네. 몰라?
1: 아우, 반만 떨어져.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?

늦꽃을 아직 늦꽃을 아직 뱃살이 늦좀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좀 자는 드릇국과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 뒤 몬가무는 질레염에 이시나 저시나 이제사 드릇국과 질텀인 게

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엔 들을만한 노래가 없어 마음속에 담을만한 가사가 없어 그대가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